0: son of Jesus, son of your prayer,
1: Jesus.
0: 너는 이 나쁜 영혼
1: 속에
0: 속에
1: 우리
0: 어찌하시오? 어쩌 다 타? 미리케
1: 사고
0: 자리야 고 미푸더브라바 미뱅이 나노 안음비
1: 내 숨은 수원 사다
0: 안아빠이 야요 캐시에
1: 야요 캐시에
0: 미리케 시에 자리야 고
1: 자리야 고
0: 레이나 레이나 레이나 레이크와 마
1: 누구 이제 일로 이제 간지
0: right
1: 카보르가 봐봐

밤에 나와야 알았어. 네 악사에도 가면 어떡하냐, 니. 미냐, 뽀뽀. 미님의 쌈이 악사에도. 왜냐면 못하냐, 니. 왜 아니에요? 왜 알았어? 얘네 다 쏘아내면 어. 나 왜냐면 못하냐, 니. 자, 아브라바나, 사이, 아크, 두, 세, 파.